마팜 코딩 신 바통나 비비리 아육 농틀 누미당 레이랑 달리남 학장 더분시 낭나 비비바 낭나 사나 빌리라니 누밋 기망할다 말랑기 샤훔다 강할리 나학나 낭기 나군

콘탕기 세색룹 기깡보나 샥바 나렌드라 닝옴보나 세링바 이세 메타비리바 마둥 하우지 묵타비시 올 머니푸르 뮤직 디플로마 앤 디그리 홀더스 애소시에이션 기깡보나 샥바 비몰 찬망 샤타밤나 세링비시 타자바 탐루누 농시바다 아숨나 세우기세니

아이바기 코르제이데기 바링스기 아니수부세로 가세기 토름다 돔나타비리 땅발 란 니팔 수바판두 부톡부르 땡방바 햄찬 닝토즘 콘젤다 아마디 토름 부톡바 톡숨 레노벨라 아돔나 토름다비리 버시 아카스와니 벌기 긍라 채널기 에이퀴 토름 파리오니 하우직 마타미세이니카 다비시 Ahan bada suna sakli. Samure latpam Navachandra Sharma ki kunjalda Upendra Pochangbam ki meyekta Kalpana ni nangdi Kabina kalaksaba.

0: 아니다, 너기 자두 로이드리 브로. 아이 자탕님 뭐라 가능 혹시 이건 강인 해. 아이 아 바본가 이마가 기쇼 가라 피라 뭐 차오라마니까. 아싸시 네때는 어때 이니샤 빠이루 들어가 이코이디. 자시 농을 더 때리 니빠니 다들 탁람니. 마루 뭐 빵팅 나버때는 마루 올라마. 오피스나 뭐 아스 마시등 탁등감럽디 다마기 루빨리 식머리 망아론디 시엽다고 야니샤. 하나 너무 떠오르 이시라. 할로? 호이, 마니. 헤이, 이콘 뭐 광들어 브로. 누가 들어봐. 헤이, 능기 빌리디 생설로 들고 거는 나한테 타도 그럼니네. 마두 파워디 능나 따나 잡이 야래나 개노. 나 코이노 와 강변더 비시디 자타 우가 사라 아마 싸우가 해드네 루팔리 싱망아 아마 따라 아마 튕기니 가이디 강본티네 하 에에 박이 좀 도보이 와니 나 또 이행분이 에 들어가는 거에 들어가노 능기 셀도 럭실루르가 와리 나키니 아이 쇼프토리네 봐 미원더기 셀럭드르 마케 타웨 똥도베 미도 에코디 아두마이네 카테 하얀 야폰티 헤 바레 바레 바레 아이 타메코
1: 마타고 살레레 하우지키도 볼까 아이폰
0: 아니마이니다 아이나 자당나 번가 산나바 루팔리 싱망아 따라 대주 틀티에는 파기 적실로 봐 틀거니 얘들 막 하다라 보이고 아니다
1: 어이 뭐 오늘 틀라디 이솝솝나니고 아슈쿠이 바시 생나 타박 떠저럭 바이코이 라나 박토키니고
0: 예 아슈쿠이는 미야미 타박 떠러 이시 미니 캉캉나로 보니게노 아동아이고 능기 트랜스퍼기 오더시 아이나 타도키우 뒤야 아두 깍느너버터 원문의 파이에는 칼라가 이이나 타독된 탐함
1: 호이
0: 아두 아이가 감스나데스 와팜 아마디 아이나 사우랑나 호도 오맘
1: 아이쇼 아라파 마팜다디 딸리바니
0: 프로모션 카르가 도파데 타보이로 디클수 파가다바 마두 막순나따바니나 히에로 피시데 레이바니 헤나 파라바니 아두 아이나 감스나데 하이펫 싱키베디 하이싱보 피살 카라 히에로 피시데 레이타비 야디에네 디 아이나 하이킴니
1: 스티에터라바디 파라바니네
0: 아, 그래. 이 호렐씨 감스타기 만나다 엉덩이 살룩히게. 최신 동동을 보다 오나.
1: 호이.
0: 에이, 아이코이 아니나 한 뭐 케이든 아이브시. 양바로 오는 뭐야. 이몽은 시대 아이코이 머리 걷더니 내리봐. 마시든 낭 아이나 타박 떠오르니 해드나 간능한 오피스에 살래. 아두건 눈이 따람다 이제 할래. 시대 안싱시 비엔더 부술래는 거니. 아할라면 게 세바수 아이코이니나 그래서 또 어디 좀 많이.
1: 좀.
0: 알루시럽 봐 먹고 있더니네. 그 순나다버네 와로는 보기만 싸게다고 이게 돌임.
1: 호이. 아이 강다버네티다. 야린 카이디 아이 이탄다워르수 카강가나 오피스다기 할락나버타오르게. 아도 모이타모나 오피스기 타박다 아이기 수양나 방신 비베디 타라버니코.
0: 호이노 호이니. 에, 레코.
1: 카이노.
0: 에코니 와마 타나게 도블리니.
1: 카이노네.
0: 하. 에코니네 레이디고 피범시드네.
1: 응.
0: 이마가 바보구나 어머니 럭셔리 하이 이반이시 앙앙 여러로 이드라 거리노 마시 얌또 있나 이마가 바보구나 빨래 먹고기 맘 있다 마수 우버 팡나로 이드라 하이네 얌나 농사 티저리 버치 아이쿠 야니나 앙앙 아마 또 이러 버수 요건 너버디 혼어 버 다바네
1: 따나 바이 아바 독터 까야 아마 따나 리시다기 가나다 아무 따나 로키도 이노 아이쿠 야니 탱탱나 유 반 바수나띠 헤독 나강 방배야바디 나나 오르바니
0: 아스 칸드레다 라이틀리 와품수 카르 타제다 바야디 에 레코 이마데 능나 단자 잡다네 능 에기 쿠티도 부르가 오티 예모 쇼이나 아유
1: 호이
0: 아이엣 번나 드가 능 에기 모 뽑기 오이나 앙앙시 팡나로이드라 양꿈네 징글고 떠보기디 에 코샤게 요이나 이부 학득득이 응시 파오다 앙앙시 얌따
1: 오
0: 이부드나 이빠 마탄타니 보이시 이바나무 아이 텐트 보이
1: 아이쇼 앙앙아마 야우다바이세 와타방 칸데 가리곰 바카네수 낭나 타오이 비락드디나 이 텐트 까뽀 파오바 야우리바니
0: 아스 능심아 원투 원투바 호지키 메타 메시다 가림타 와닝아 레이테세 시엘 카레상가니 하비기 와타니 수디랑 돌아가 마 발리징 노르가 로이니 야파보니 nang ay alaman pumna magtanar ka na. Ang nga nga may yosira.
1: Ang nga nga yung padilay niya. ꯑꯩꯈꯣꯏꯒꯤ ꯏ ꯍꯥꯏꯕꯗꯨꯃꯗꯤ ꯑꯣꯏꯗ꯭ꯔꯦꯗꯅ
0: ꯑꯁ ꯑꯗꯣꯝꯗ ꯆꯤꯡꯁꯤꯜꯂꯨꯅꯨꯗ ꯃꯤꯖꯥ ꯑꯣꯏꯔꯕꯁꯨ ꯐꯖꯅꯕ ꯁꯦꯝꯕꯤꯔꯕꯗꯤ ꯑꯉꯥꯡꯗꯨꯅ ꯑꯩꯈꯣꯏꯕꯨ ꯄꯣꯛꯇꯕꯅꯤ ꯍꯥꯏꯗꯨꯅ ꯏꯟꯊꯣꯛꯂꯛꯀꯗꯕ ꯅꯠꯇꯦ ꯀꯩꯅꯣ ꯑꯉꯥꯡ ꯑꯃ ꯁꯦꯝꯕ ꯍꯥꯏꯕꯁꯤꯗꯤ ꯅꯪ ꯑꯩꯅ ꯊꯣꯏꯕ ꯄꯩꯁꯥꯁꯤꯅꯗꯤ ꯀꯩꯁꯨ ꯂꯩꯇ꯭ꯔꯕ ꯋꯥꯅꯤ
1: ꯃꯇꯝ
0: ꯑꯩꯅ ꯈꯜꯂꯤꯁꯤꯗꯤ ꯑꯍꯜ ꯂꯃꯟꯁꯤꯡꯒꯤ ꯃꯕꯨꯛ ꯄꯦꯟꯅꯅꯕ ꯑꯗꯨꯒ ꯅꯪꯒꯤꯅ ꯃꯃꯥ ꯑꯃ ꯑꯣꯏꯕꯒꯤ ꯀꯤꯁꯤ ꯑꯗꯨꯗꯒꯤ ꯂꯥꯞꯊꯣꯛꯇꯅꯅꯕ ꯍꯥꯏꯕꯒꯤ ꯋꯥꯅꯤ

0: 走吧，搿新都看。哎，是的，我是的，古毛了个，能很多。啊，都还有可能那，你大概可以用那个六味肉锅。
1: 等一下。
0: 有肉有肉。大姑妈，大姑妈，那桌我给你吃比如肉。
2: 많이 간다.
0: 다다.
2: 눈치채 아이 가르쳐줄래?
0: 양파이.
2: 나나 레이시 오피스텔이라.
0: 호이, 많이 다다. 다구말 콩에서 렘버 쇼보다 에쇼가리 다도 그러게 콩을 뿜는서 민을 뿜는 아이도 말이에드나 에이 레저 호러그니.
2: 양파 사는 사트르비수 마티 마야디 콩에서 뽑히.
0: 양파잖니 다다. 에코인에서 쓰는 음식 들어보기 원이.
2: 또난 헤로 오피스텔이드나.
0: 레저리. 프로모션 수평과 세히 홈룸 수리에다다.
2: 아씨, 양 발음 님해. 타북도 방금 강남 부림이다. 헤이 싱자호.
0: 강대대다다. 타북시 아쿠 뭐 마팜들 레이링에 대디 그러고 헤이 싱함이. 헤로피스 헤이 부르고 되기디 아스 개놈 또 크레다다.
2: 아이나 벤젠 차트리인데 또 얼마 와도 난 강이더니. 아주 팔아서 마팜 맞다 미행도나 또 우더봐야 돼. 오기다 보면 마팜들이 많아 방어바이 버시디. 하이디 미니 술라인 수야 아버네.
0: 아 아이디 모두 인간 몸 세다 보니까
2: 모두 무사 보면

0: 너무너 건강해야 돼, 카르파르브. 하영의 육시 미비쟁 등도 우시라.
1: 하우시 띠파리. 마망드는 와락드드는 연기보다 로카르 오야드나 히다카르스 사크리드디. 사리보 화이 와이 카르시나 필랍도우자 기니칸드나 카르스 공토 오버네.
0: 스능심은 똥으로 타고 이만디. 아, 씨. 아들어 범으로는 임무를성 하시러.
1: 응, 장하게.
2: 비안시다 구대 염탈레 지시고 까이탕 들게네.
1: 이해. 아이는 사육 쇼브네. 파워보다 기록 실람들이.
2: 어, 너희 딸 그 도리 수고하고 수고하고 욕심들어 네 양 파지러 머니.
1: 호이, 내 등아이 비랑 코워. 아이는 또 욕심을 구이게. 세.
0: 어. 하. 한덕 다시. 능장 라인의 오피스 가드레 인식 그럴까?
1: 응.
0: 만티라크니 해비기 보마 커미셔너는 사이세 이건도 따로 보내.
1: 어.
0: 만티라르리 커미셔너 시얼 거더리니.
1: 호이. 하이엔디 오피스 가게는 칼람바니. 수디 놈이 따라니 로버데기 망하니 좀 따라바니.
0: 아도 나 사도 근데 또 그러디 아 삼프라 그럴래기도 엄청 돌아께라. 그래서 어떤 택시.
1: 아이디 타바니. 뭐다 먹이 오이나 럭톡세로기게.
0: 어, 로로로. 나시 리오 피스타 사가 안타 털럭트럽니. 던잠 사드레드나.
1: 세. 하이나 카레헨 크르바니.
0: 예. 하이나 헨 메디 암페이나 게노. 이나 파마스 머신이. 에이. 지랑할 거 봐. 와림 사세.
1: 카리 와리노.
0: 아강시 요르시 하르바니나. 아코 이엑슈오 이바 강점 사기기 아라파디기 오이르브수 아나파디기 오이르브수. 강점기 마사디 티브다브니네 나트라
1: 마두기 와팜드다 아이 다라톡나 칼라바니
0: 그리고
1: 앙앙요 빠이세 도시
0: 아니다
1: 마두기 마호다 마이타모 앙앙 레샤비 아말라우라가 아묵 로홍아시
0: 아니다
1: 마두다 아이 누마이타 발레로 마이타모 나보 아이세 인토피로 하이바보 레이라바디 뿜나마 아이 칼락트레 Laka dawri ba tuwang bitim na pulak pa ngang do. Isa ni. Ahan mapang ba ngang do. Ay niyok sa raga lori.
0: Anita. Nang iyam na nobeloy mo nga siti. Ay ipun siya. Nang natana ato pa dati teng na raka ni haibay tasati. Nang nga siya hiriwa wapang masina na pong nanggi arepo ay rabati. Nang wanda su sapa ka daba. Ay na nang na haibay din nga daba. Nakalamaroon tana. Later layre dagi katigang mating pisa ba wina. Mie dugu semua pun second boy na, lebih besar sama eh, dua mutarik na.
1: Madu om nak kalaga, nak ni yum mampu pan pada eh, waru balai ti.
0: Anita.
1: Mai tamu, atuh bawa tamda luhong na betau si. Pabung ke imaga dasu, eh oiri bapi bumsi, kangal labani. Angang oiri bama lauraga, luhong tu na pulak angang do, eh ni yoga hot naga ni hai pada, ima pabung su ya bi labani.
0: Ay, nupiloon mo tara basu. Misang sangganay na di ay sat klaro.
1: May tamo.
0: Isa kaki amati. Yung palpun siya maratap pa imung ama oy na. Lakadori ba nupiyado ka? Ikaw ay ahong santi oy na panminat si ko anita.
1: Matudani. May tamo su. Matudagi tayo doktor na. Sangsara mada hinggi di kanmirakan.
0: Ay kang eh. Ay kang le. Che. Anita. Tamu sih, nang bu aje pun sih loin abu aje kalau mari lain itu nang langsung kibun.
1: Mai tamu,
0: nang unda tamli aje, tuh itu pun nung sih bersih. Atuh pun nubi kaya amat hero susam tar kedum suk nai lehro ya ni.
1: Angang ya udah menihai tu, kari ku mama tamli, aibu, merai

0: 아니다. 에이, 아니다. 에이, 너부터 먹어. 통신 다 오늘. 그림자 조용함이 오더나 누구 한번 보이. 마마디 따라니 롬 호스피탈 들릴 때도 야로도. 에 엉엉 뒤에 영덕이 융덕부터로 이나 하이롬네.
1: 아드와라디 앙앙도 좀더 부탁하지. 아이나 앙앙도 화나봤다.
0: 어여 에이 할로 또 시야름네. 보시 너무 더 강한데 만 크레드네 프로블라이네.
1: 상비 복합받아 아이 야오바 야바니 용제 미야마 딸라이따바 수능아이 때나 아이리 하오바니 아스 하시티 아스 행함 야오데나 누파하마 뽀에 따바다 아이디 아스 어떠 오는 아이테 뭐이따모 아이코에게 다 못다 바할바도마디 오이레코 뭐이따모
0: 손에 탐사는 밀어버네.
1: 아우지 아무 자티 히더라.
0: 이마가 박은 거는 농구 못 닦고 쓰고 있더나, 에이, 뼈를 쓰일 일이냐. 호스피탈에서 납득시. 대표님, 로홍동으로.
1: 어이, 아이 혼도 오게. 이나우도 보 개한디 따 보러 보러.
0: 따오리. 아, 성민의 수 농구 한 부두다, 에이, 농구로 올라있네.
1: 야래 톡나 봤다 그러지.
0: 라울러. 에이, 소디.
1: 론생비가 뭐?
0: 이거 내가, 에이, 로스 슬럼하게. 도모.
2: 아이나 우식 더욱더 우식하이노. 아이, 나 나기만 학다 쌍아가 와카를 칸나다 봐야 돼. 그리고 막 이세나 이사도 못 비락다 봤다 하라가디. 아이, 삼바띠 뿜나먹 방다 봐야 해. 가이노, 아이나 우식 더욱더 우식. 다다.
0: 어? 그 돌아.
2: 아이기 이사세. 이제 한나 다도 와이 봐야다 봐시다. 아이소 하이팡 강드레.
0: 그래.
2: 아이기디 이북 토끼 이사니나 아이디 앙앙시부 이타다기 촉랍랍토는디.
0: 마니나 하기는 우토끼나 사니. 아두 나시 할나 나고 잡다 나고도 그리 쇼카이블 있티기노. 이몽시도 뿐는 레미 나리버 나시수 낭수 에기노 빙악다니. 아이기 사디 낭기 나시기 마사오 베타브니. 낭는 나부실 쇼톡도나 앙앙 시면 나시는 요부다. 능기상 다그도 느티네 게노 나 나컬름으로운데 나신 안앙심아 혼나키보다 능기디 양꾸무더르니 아이 모티 낭노보이로 나신보이로 나코야니 안앙세 타와이기만이니 칸나루네 욕바 아두가 미모원에네 보호나바 마시다니 아이네 파미고
2: 아이기디 이사니나 시엔베야드베 이통장가마니 마사기 누시바 하이베도 캉바니나 타도보송 앙가모이 아무수 이북 토끼 오이로 봐나 아토빠데 이자치나바 아이 쑥밤밤디에 아이 쑥밤밤디 아이신
0: 에이 마르와이도 넌 뭐든 더 먹는 판이거든 아이기 아야바 미기 마카포네네 나치에 신앙앙아 신앙콘 자키베니
2: 아이기 이사부 이시 할나 타독도 봐마카이 나콘 바시 숨디에 숨디 하이신 아이디
0: 그리노 힘시보
2: 마마 아이가 이사가 탑도 안나네 바 혼나바니 앙앙신나 서로 바칸다 아이 북가리 오이나 우고도리바노
0: 성비 능체 북실 걸 적도 능기나 사분나 사나티 하이디 숙야야로 있고
2: 아이 아이 이세기만 하다 상우니 아이 아이 이 사분 거 시디네 망원이 물로되니 아이 문니 하시니 거이 아이 물로되니
0: 에이 에이 성비 에이 저기 누가 있고
1: 능시 토이바 이마나 능보 마니 마툼다기 핸독도나 마틱 망아라이라 바코로고만도나 톰틸로요코 타이방 판시다 이사나 밍셋 우롱 킨드나 사게이시기 아생바미 아마디 오이로고 이마나 보 피레바니
2: 강민아세 이세야 호 이세
1: 장오 세 시다 파모세 이행오 에코이니기 이자세 녹시드라 이행오네
2: 나테 이세나 안강세 뽀뽀는 밑에긴 나콘 기바두나 나시 파오보다 앵온다 세나비드레 나티 이사시부 나사니 하이비게 닝베리 브로이시야 마마 아이나 나콘 게다 바 이사세 이시나 오이나 아이기 후친디케네 나티 이시나 칼리시부 카리노 하 카리노 바 이시나 칼리세 이시나 칼리도 어이토 어이에 어이토 어이에 바 비로 아이기 이사도 앵온다 세나비로 앵온다 비로 아이브니
1: 이시나 나기나 팜다 그가 혹사는 이제 ahan bapang bangang si. Isi na mama sa na nakonja lagi. Masida, masida nang nungay tabatawan.
2: Ay, bangga yabang nga mo ye. Ay, yabang sumang nga mo ye.
1: Nahati. Ay, mama, mawai bagi ming tola daw pang lagi. So, ito na makata na angang na nakinga naman. Ato na si di. Yung bahan bagi mahay pang drabi nupiya mo ono ba na. Nang ginasase. Isi kisi itani kalaga na konja batani. Nakalamarong na. Nangay si. Luna di oi na yung si na mau oi di ba ni. Nahak na tsam na nabuk tiyan chao thok to na kay su datte khala ba di. Agang si ay na yoki ba da nang karib ta warong pam di thok de ko.
2: Maduharga hita pum namak siya yagadro. Ha? Pum namak siya yagadro.
1: Isi di tsam na khali ne. Nahak si ay di inaw ni. Ay di inaw ni khalo ba do na. Agang si su itzani khalo ba gi ay na hona zaba ni. Nanggiwakan na aduk yaw krabadi. Angang si pukro.
0: Anita, angang doa sanggiri pikino. Angang doa sanggiri pikino. Aina hari sini.
2: Aini isadi ye. Aini isadi. Aini yaw kadama.
0: Aini pikino yaw kadama.
2: Aini yaw kadama hari ni. Aini isadi.
0: Aini pikino hari sini. Aduk kan buahi. Nang mong nasi dah tu kan buah ayam mungam lah. Ini su nang mak kari wena kelang ni. Ibu ngasih dulu lagi buat mika. Angang ngasih aku kari mari lagi buat ayam sih. Nang ni nampak nak kari buat kelang mungam terbalik. Ha? Nang kari buat kelang mungam terbalik no.
1: Tapi itu amat tak mahu dah bersih. Asyik aku matang dia sih tu ibu ni.
2: Ibu amat tak mahu yang terbalik. Ibu si mika terbalik.
0: Kanagi bisang mo, ini sangat dahulim siwa. Ay, kaya daw ay gano. Ay, kaya daw ay gano. Imong si macet tahan ni bro. Ha? Imong si macet tahan ni bro. Nga nga sige hatat tige. Aman na buhay ho. Nga nga si imong si lagi putokin na dinati dina. Kaya daw. Ay, gyan tatre.

0: 이샤오이로부수 미션 전개 와펌디 앵원다 소리 내려야 한다.
1: 뿡따라 따라 말이 뚱비루 나와 떠비로 이나우도 통팅 능반한 아이비도 와라마니
0: 통팅 허우라버네 나시디 능가 와리 사는 것도 벌레이 아두나이 소음도 보탈로게 하렴라버네
1: 아두오라디 파레파레
0: 살로 능숙 보탈로

0: 나오나 그래, 웅따오래. 에이, 너무 니 애니 하리세. 니 애니가 저 쿰락디니. 또 하라, 오늘 내일은 봐야지. 걔네 데도 거쳐있다. 근데 우리자 눈이 모이시고. 에이, 그대로 게임이.
1: 我那啥的里的来不多，妈妈那边开了个柜子不得，那边的咱们奴婢们的，那有还不给呢？么都给 police 那怕不得给你落个的，么让了么现在那个年个让的给来的耶？
0: 那我这就跟俺的没吧？哈，刚才婆婆抱着行李，能看过不咯？
1: 切，我才俺俺们那别人吧你，去接去，都。
0: 那么黑了不得开了瓦楞去了？이말이도못할까이만큼진정으로해리시니마이도못보는건친들은마야마도오늘혼내게디하이들까마나마마나마카르가꼬이랑들은미이싸우그러면시티에도다혹시너는비응한다른따로입니다하
1: 나자도바캉파락라바니카레인칼락바나하오이바기바가오가오바농파도마마나바싱글랑자바보야드라바
0: 에이능기와도에이는로그대문에띠네에이는로그대문에띠네能能那啥都阿兰不能比我们的不行个道理不呢？不成个道理吧？
1: 伢们大把还是的呢，这些人呢，那么不落了不干的呢，都没啥个道理不呢？
0: 哎哎哎！
1: 你啥都这些阿昂呢？阿昂？
0: 能个一个话里啥呢？不是爆胸爆碰的都不够么？看不啦？能个肯定不是？哎，个里话不是足坑坑坑。
2: 伊拉个话里不多，不碰腿。哎，快给掉了个阿昂多，那破个的给那看那不那怕路的呢？
1: 没事的呢，一些一腿呢要放脱的，要不也干喽？
2: 伊诺，
0: 干你么事？
2: 啷个话还多的，卡拉干么子啦？
0: 哎，能吃伊诺瓦拉多巴还多，还腿多不？哈，能吃伊诺瓦拉多巴还多，腿也吧？
2: 快点快点，没事嘛，当的呢，哎呀喽喽，一下多的，俺是弄西过。
0: 哼，能恁老公们那啥不给俺判那个？哈，能恁老公们那啥不给俺判那个？那这呢的呢，哎，亏的还不得是弄的吧？아두고마사두드네구동티브가야만넘어다봄나마시게호록함디마마사비낭나나사두나하이비임마드기마닝마카타만마드기봄나마시토이버네봄나마시저력을보내마시는강대내는
1: 아또비버드네카나는농신이하게하마마농시드라바네네마사수농시밤톡대
0: 마시마시마시마시마시야미들그들이네마시에이아이네그래지미버시도마시마아이탁가르그들이그래넘어다우리마시마시는비세
2: 마나비루라노가이도게밥따락바마땀다뿐나막강제라까니
0: 아니다
2: 뭐다뭐
0: 넌넌나싸드지잉바미인가나나와성미나마싸드지잉바미인가야암넣겠네아이나해비디마팜마땀기마똥이나마싸간컷거더니가르쇼나바나수마디야에시마디야에야디하비세기안강은마시에떠오다보니아두어리비디앙앙도람빵엔헬로이다보니마야마로선납비삭빌링에대기마나땀락바이시골싱다마꼭다다둔라이마나우톰자나탈다찌지라오나바스톱드라마이땀리비딘토르시보까리까나가다우리게하이비니
2: 팟다바이사도혼도우바야다바니나칼락신나바호나팜디토
0: 르마두니루르시마두니루르시까리우바이노까리우바이노우지마몬데똥두르시보까리우바이노
2: 바레세아이레리드나아이슈호나팜토보도호나게마시다닝돔봉가다바나트레와파마마나이몽시달라이리세에코이망아다니아할로이라바이네미코모이타모네이나오이코니가카나사이나바두루나바기카랑강나삭나바품나마용론가이루나바나타크라가파자바수나티다아마롬다마코이몽시두루나바다기산티라이타바이몽아마오이레나와리나락바다파자밤수라이티마시마디오헤닝데이나오마나돔사부시카이바와락와티망암드라바디아이나와락하니
0: 아니다
2: 마수이자니두로나나라이바오라바수앙앙싱시디마북토키마사앙악다니아한치다보아이나나꼰자바다니
0: 아니다
2: 아마롬다아이나이밋다이사오바팡암바디마학이몽아시다아토미오이나라이랑가다바수나디
0: 아니다낭마도낭마도칼로라나
2: 그숙한데와라고주나대
0: 아이아이마사는시다마마바이도나대리아니다
2: 마이따마
0: 마코이마코이나바락도나시마호나게아이보다빰봄띵그다우리바니마두나따드나라이카타락바기모응들락라바디아이아이까리된와이그다우리바노
2: 바리시마이따마아이코기까가도홈디파멘트조인도크라바니세크레터리사르수부람바야 ꯑꯩꯒꯤ ꯗꯥꯏꯔꯤꯗ ꯐꯣꯟ ꯅꯝꯕꯔ ꯏꯁꯤꯟꯈꯤꯕꯅꯤ, ꯑꯃꯨꯛꯇꯪ ꯌꯦꯡꯉꯒ ꯂꯧꯊꯣꯛꯅꯕ ꯈꯔ ꯆꯦꯛꯁꯤꯟꯅ ꯍꯥꯏꯈ꯭ꯔꯒꯦ꯫

반동기 왕 마다 필마세대기 자리 나석바 이사이 마다비레 이사이 시기 사이랑바 위닝 송범 잉오비 사이랑바 지딘 고마 나오림

0: 一路不能把杨贵人偷过来弄完了个，你不带动其他，阿忙那我很不关心。看不不看来来跟那个没等到，王贵人偷的没不给项链压一道，链子了他没有，你偷给多来一把么子啥啦？啥新的都能拿起来没有？看不了刚拉嘎不，看不那么大，刚拉嘎不也很没有？把这六星招了个农办，我那可心中的，过了黄来真的他没有，看不了刚拉嘎不那么大，他都没有。你头一下疼要的呢，莫不给工业上，上午也一下午不投了个得钱，什么文件吧，莫不给六家个比的呢，你头给谁让比的比武呢，还是啷个的？莫怎么知道？没过了，啷个不嘛让你们提交个材料，我认为了个你啷个谁？稍微我认不认都打不打，俺们头碰来不买样数，莫都是中个的，莫都是中个的，还是啷？俺们个，马给碰碰那个的给啷个的？俺们不信也干么东西呢？我让您投诉，稍微外用都要比的。您投给再大平了吧？王贵林多么的弄包了你多，六千么啥时候来了？刚拉的么办土亏？么多么是您投了，同年的投吧？一亩两林退避暑，我是够那么得的的。公园也看不见呐，来用我的投了一顶房为了什么？一亩两林退避暑看不见用的，大半夜娃弄个土块投的，来个二十路还得那新逃避，么多么的。找不通的人，那更拉的头了个，莫把你个工作不到，恐怕恐怕俺皮的，恐怕不多来一套那个找不通的，不会找我的人呐，来人生都不容易，来把家买卖买卖给阿挣的呐，恐怕不，阿那来人了不么当回的，莫把你恐怕不什么空的也，两个空的不能不给媳妇么接看了，来后的，要比他外的忙好的，还那木扎不给包都打不到，搞不下来。各位领导，十郎买不到，你下地不个人呐？来把其他口罩摆了个，木打不那东个，杨贵香菇丢了的呐？来杨香当了帮你，那么大人带各位十郎买不生了顾不到，少不同年的脱了的呐？没到过大人努力，我那腿呐，俺那谁那滚炕里嘛没把你看不顾不得，各位十郎买不到，没比这个别郎真特级不空的。把你引到这生出来个，一大不浪头，不能用个多呢。在那苦抗力不行个都不，我那带动心他把那一大不浪头给伢他去弄。啊，兄弟们，他一样，我那不懂的，俺那在那困，可了跑了哩。没得么子的，各位小郎买不到，没他一话都不听我们的。为你浪那把他们拉住了，用不得的，农药也啃不到，心灵值得累的。没到我你那恨不得，媳妇抱困比不俺的。心里生你心里怎么那么的不呢？啊，心当老啊，听不到，没话没有口，大怎么怎么的？各位吃狼啊不呢？这里平安，写的那屏幕看过那了个，点狼亏就败了个，没梦看不补了个，这个亏的给天打了这了个，农药也看不给头发一米的嘛，够吃了了也，还那白么弄的可了的呢？这可以，看不不什么空业，你把亏的给钱你没碰得了，吃狼买不那么亏了那的呢？可用来呀，木同你的那唐金国不可用来，不同你的一朵的王，经过唐金国来，那大人摆么西了一路么了，把你看不起也比头外不他过那吧，明天马不米够着不得，同康把你很比个恶心，同我听声同不行比的了，不是弄枪比比又过来人头，啥话等得不给么十六的那摆着，把你看不起也比头外么啊，米个他那得么，也比能不行吃那不的，明天能不好赔那不的。拉拉拉拉老老红光见忙的看比没拉住那不累其他的把你没空没如意谈判给你这个拉我们的白起吧本地我们的好来了把你们的狗吧大的口把头的狗吧空了口老老咪咪还有没有一大的事没人能看的事还要嘿猪猪猪猪能碰到很久了那爹碰到没爹了还呢看不起也比他外忙啊，都够了个，不了个。看不那这里脾气脾高，啥的呀了个，这些。罗罗，滚滚滚，还能合起来个关系来哩。你莫一边嘛，一度你头一进半天的么可以，这里脾高，其实土滚滚，让扛的扛不下的。该天那个老了个什么浪买不那稀里吧？看不起买呀，搞土了个。看不那脾高的用那不了的，也比他外忙啊，都咕咕咕咕咕，还能合起来的呢。阿吉不呢？碰的吧，阿啥不能有的吧，阿用力拉打的吧，弄点力拉更的吧，回头要一别人，气得不给没他弄的哒，把你不我，看不给他外么啊，都生了你。 미련마 수여러분이 히리리 수항권 부근 더와 있는 국 타고 오나더나 미련능부 나 숨내기 하이래더나 거기 설악마이거나 더와 능부 한 보이네를 거노 미련능부 하이도를 거노 이빠나 선악이 서제 일루러분이 하이래더나 고임라야 뿌리먹길래 여길래 이빠 레이와 뿌리먹 하비 아쉽나 거기 설악마이거나 건배기 예비 더와 있고 실래더나 파질러거나 아시부금 뚱눈을 내리고 건배기만 믿다니에도 빵토리 꼬이나 꼬이나 영리 아람 거랑을 뽑으려더나 건문어 라지싱 듣기 하려보다 토이비 먹으면 이싱어도 건박이 눈치를 보지 말아도 인디더나 라지싱 이리 어둡기태 일왕 거강러부터 모이나 라지일이 높은거다 싹럽러보면 싹망키더나 속터러보 막방을 헹끌러기 망그러보와 걸락러보이 닝러더나 미스나 미기 마석한 거울리도 마빠까부이 사랑님 터우 마빠한 톡리 마마 싸워봐 멋진 컴누 마자이비에마 토이비 우럭보다 멋진 톡나 꼬부디 응암다 마밋 아니드나 따릉따릉 이호리 감바오라 히도 나히 짤람 마할럭라바마땀 마앙들에 이바 농시르바까 봉사라이마이바빤 토우 빨리엠석바까야 멋진 무이비까야 우럭바 밀우리디기 삐랑 짜둠 짜둠 짜둠 신타리 마두닌 터우나 신타럭바 삐랑도 우보다 감누마디 이행방음드라보이 마빤투크라가 힝링나 깝두널레이키 아쉽나 까리기 빠이미농대싱나보노 반타우시샵라바 까부이 사랑닝타우나 히닥타드나 타와이양나 라이잉리비디와나바세라쿤 망락리 닝차 사딩따나 후원망갑리 캄바 샤모빵은깔락리 마따무리다디 싱구 탕징 라이브 징구탕징 라이브 정리자리 해리리가 하와이 합장 한포인드라보 미리를 함쩍나란바 사모빵근 마이행 따라마 끊어먹거두기 아와마 마이 짝꾹두나 곰리이자 따바 야르거니 하리 누라 톨레비 굿두나 마자이브 모기 마쿵구 난미르가 마락마락들 누르바 라이 이싱 비탁바나 아람코랑바 꾹두나 덤모이 마이 짝 묻두나 건바힝 아두마 곰리인 뚱쿨 따안드나 누가이비 마랑까이나 사모빵근 망키바 끊어먹 한질레드는 레이래 컴문은 미로운 따락보다 곰리엔 야따바 야락드라보다 쪼부 통릴 응은 많이도 마토아이 눈아이라드나 무엉음을 앙이야이다 한크리 곰모 컴문은 곰리엔 뚱클 따안드나 눈아이 눈부시릴라뻐두 우락뻔마땀다 마뻔뻔토 아니에도 무엉음을 앙이야이다 할루키기 하이라드나 마시엠 토이비부 티엠라드나 하이라미 아쉽나 사랑마이브나 마이움다 한드나 무엉음을 앙이야이다 쩍드나 누미친굼 따라가 망하니 아힝민칠 강드나 마자이비고 간먹이 노모노무기 아나알라이무기 오이라그리고 비범싱어두부 미꼽나홈 강드나 시내리 헤레가 따이봉 구유라인 비바 마기 라이기 레이와까야 라이기 작타까야 히닥랑척까야 마탕마탕 마탕마탕 비롯보나 간바 노모노무기 판갈락드나 따라 쩍홈 파는 싸붕음리 삼빵글 땀나땀나 한갈락드나 마뿡마리 파바이비도 오이래도 마빠이 간바나 따라 싹싸부야르크라바 아힌 곰린 사내여 따부 풍락라바다 거부이 사랑마이브나 레이 모호리 아쉽나 거부이 사랑마이브나 레방 타부 마마 쭉나 히도나이 쩐두나 아와세킹 밤리바 간바부 마길레이자와 강자와 히다랑탁 뿌르먹 타드나 레이잉리 헤리르가 따이봉 신타 빵벙 남락뿌기 띠꼬야이 뿌르먹 아두 하루마담리르디 농자의 컴부도 사목방근 끌리 아나의 둘의 이래이 뿔면 좀 없고에 모두 위부다 마자이 비며 컴누 타보이 마 토아이누아이 저리 사랑마이 부수 시오이미 마 왕림 믿고 걸어디네 저희 믿고 신 걸어디네 마자이 부모시 능의 시내리 해리가 사목방근 먹음 파는 끈들이 보고디 깡락가 한 기근 아이수 믿고 신야함리 몸이랑 이야기 됐었다고 아두나 누밋 커르니 나시에인 땅루시마 몸이랑 야이다 할루키게 아이나 몸이랑 야이 할루이 눈 떼이는 아라가네 아부 딘타벅고우드나 라키 자이붕오 컴버시 따이붕이 아와나 뿌르묵국들은 농아 예비마랑 까이나 빠임 할부두 오이르스누 하이라미 해리리가 거부이 샬랑 마이브닝 토우두 농야이 컴버기 마이움되기 몸마랑 야이다 떤나 할리 해리가 공산키에 아쉽나 거부이 사랑 마이브나 몸마랑 야이다 누미니니 훔니 레이를 해려가 아무 던다나 겁먹이 먹으러 악들라이 해리래고 그러면 겁먹이 사먹 방글래도 이해 못담다디 고임라이는 삐부 힐라랑 택가야 아브라마틱마야 이뿌르모 방글래도나 이도나 해찰라 마합장까야 랑붐다군 사다 공다 굿다 밑다마이다 생기다 나오리다 내란바 아나이 랑범띵범 뿌르모 꼬르다나 와나 뿌르모 꼬꼬대기 사먹 방글 뿌르모 하나부금 따이붕 먹고 우마는 삐부 신타 방글래도 싹 박았다나 따이붕 신타 뿌르모 빠먹은 크리 아숨나 강아 와일 해도 세테리가 나놈 삐기버신 타기 뿐인나 놈만 아마 뭐 더욱게 안 삐버세 비지 팀식도 겁나보다 겁나라 사모 빵근 걸러그러더나 강아 까봐 야르더나 강아 와일 빵토부기 털으면서 뭐 또 하나씩다 미션 티일 왕 마시기 막카 따르쁘디 마탕기 라까다바 야이 펴라바는 빠마나 토이비는 까보들 로이 꿈래 해르가 토이비나 로이꿈이 와리와 공어도 리비게니 왕자드라바 하야키디 나시기디 세컴덤자기 마라마드나 이빠와리 흑바 이뿌기 와리 흑바 따비리바 과이꾸르바나 아이방바 뿌마기 민케이론 아이야야 하이네수는 민케이로시 손비르가 과이따라 아기야 벼보미네르시 아이네 이빠네 하야네 이마네 아이야야 하용
1: Maitei puya ki wari da tafire kuman khambabu ya bilogye tem singna khibagi kangla wael. Wari libi khiba konsam jiten maitei. Adongi damak thoram sandok charibasi kangla channel ni hausi kamuk phongbikani western music thoram.

0: 공간기 더럼 따비리버 콰이뿜나먹부 아한바먹테다 다람나 옥저리 구름저리 따돈 수욕비럭리
1: 어허이 욕자럭리 젤리베마
0: 나젤피다 타저리 랭신비시
1: 파니파니 세니베마
0: 따돈 나시시 탕진우미니 더럼기 아로이브다 나젤가 Krisi Vigyan Kendra Tamenglong ICAR da Horticulture gi Subject Matter Specialist oina thopuri ba Dr. RK Roshan ga chathok leina matau karamna komla thagani haibagi matang da natal ga unaduna saba wari watai ma thamjari adumakpu thorongi ahanba sidi irungbam patma bati devi na sakpa khunungi saida kanglei pak saitharol taminasi
1: taminasi chalibema

0: 다시 내게 동안 싸거다. 이때 이 짓도 하면서 앙앙 하면 떠나들어버네. 막 화를 토고 많이 화나자니.
1: 그리 너희 때문에 하비 두어. 돈봐. 낭낭 낫다 이먹이 막 카라카라 로봇이다. 비닝이 먹이 말로 온다 오라 이번에 봐. 이몽마치 이따 이만아 구시라 시따 오닝모도 아이는 그래 영실로 먹이니 해봐. 너를 입을 보면 못해.
2: 또 빌려.
1: 너와 알로게. 허지띠 아이게 보면 왜지 너 안타 레이트라고.
3: 헤이 검도 난게 허지끼 와이도까지 너 하 가나다만 낭낭낭 세입도 보
1: 다소 누피이시 아이게 보면 왜지 너 안타 레이트라고.
3: 헤이 검도 난게 허지끼 와이도까지 너 하 가나다만 낭낭낭 세입도 보
1: 다소 누피이시 팟더버니나 이암비 이나오니기 마품도 야나닝부 통드하이바이캉 아두나이 동안 자르게 아이기 펌펌 돕고 이걸 서로 비벼 마시디가 홍나 이건다 와부터 수하이비던
3: 검도 낭시에 아이가 핵폭 믿나봐 이나오 먹니까 나시디 낭 마틱 자래 나야 안봐 나나오기 행보다 미 올방암들의 신이네 아
0: 카리
3: 나 거의 코딩 먹나 앙앙 오이링아 이마 땀다디 나야 한번 하이브 야람이 어죽디 나 거의 쇼르라바니나 나야 한번 하이브 야랬다래 라이오이 크라바 이마이 빠두나
1: 이몽 신에게 인콜 철욱 로봉 무덥그란 에이씨 크라바수 이마이 빠르타 미래블 넘마 쩌름 파워보다 빠짓다 흘러 이몽 시가이든 쌍락바 미에도 아이는 빠이브 탕신을 해 한번 큰물이고
3: 엄마 헤이 끝망하셔라 노네 탐모 탐도 탐모네 해낸거
1: 다시 탐 빠야돼
3: 검도 낭 낭 동안 짜는 봐도 자로 입은거 낭 동안 짜 이 안봐 까리 슈팅을 하러 해 누가 내 인콜 삼발디 뿐나 숨 레이저키셔노 마땀 싸나 이 안봐나 옌토끈이꼬
1: 다소 이몽세 선물 아니 돈을 가게 되면 자는데 자는데 위 타고 또 못다 미우시 또 사는데 그래 대미우 하면 누여거대 뭐 신경이 아니 세 망이는 나오는 들어보네 아니 수 망식가라로 하면 망식한데 이몽세 파워다 이 아머니 부부의 활 도우셔 누나 라이오이 그와이 마이 빠먹니 성는 인자럽보네 이따 이모 부수 아이기 오이네 제품 이마먹니 컸는 억티 샤자럽보네 아두모 이몽아 시다 미나이구나 머리에 있는 데 뭐 할까 야옹아 앙석두는 세이버세 아이 뿌링이 없는 놈시 아이가 시다 이 용맛이 타독두는 세 아이 참
3: 아이 돈봐 돈봐 아이 이 안바 강인해 이 안바는 이 나오부인 톡대네 아이 남자 기둥아이 코네해 돈봐
0: 다스 마신 핵파라바니 막고 있다 뭐 먹고 있다 먹이 미워이나 보네 이 시원한 인실락을 보네 하이와니 가나디 뭐 있다 먹 웅눈을 내 톡으로 나 시댁이 아이코이 동안 자나 봐 떠오르세 시간 통계 마 파이가도 찍찍던 하오 나 사톡 시고 먹고 있다 먹
4: 아 65 밀레 믿음으로 하이 숭왕만 고울 것이 선발로인 가름래냐 아이는 것이 락리비시 운하던 한다우리 보자라 오 비석돈비야 비석돈비
0: 오 까나노 아이마 따모
4: 아이네 아이 락세리바 아 우길바보다는 시시의 락기에는 하여름보니 어두부 아이 걸어서 탱도 그래
0: 따모 따모 랭락가니 하이더나 파나구이나 아이람바니미 따모 총 들린신 미시게 저기
4: 야래 아 이거 이 오길바부나 기에서도기 마땅다 거리 부하이비름 보기
0: 아 마나 양바디 깍나보 혼나크라바니 따모 샤키도기 마땅다디 미카라 잭진나 하여우다 봐야 대소 하이라미에바 아 누가네 시엔통기 마땅다디 나시디 따모 랭라가 강아나바 하이도나 파나 땡라바 파오바 오피 샷다바 마크잉아이람바니 아 생각 라바드더니야 다모 락로에다 봐 말이 하이도나 꼴롬다 좀 쩍크레
4: 셸 등기 부디 이봉 오길 바부나 하이브도 비버다바
0: 다모
4: 아 누다 나 학리트나 이슈 락세르 버니나
0: 다모
4: 삭마 이슈 강나자레
0: 호이 다모

0: ꯏꯁꯩ ꯌꯥꯝ ꯐꯖꯕ ꯑꯃꯁꯨ ꯇꯥꯃꯤꯟꯅꯔꯦ ꯏꯆꯦꯃ ꯏꯆꯦꯃꯒꯤ ꯍꯧꯖꯤꯛ ꯍꯧꯖꯤꯛ ꯄꯥꯏꯈꯠꯂꯤꯕ ꯊꯕꯛꯁꯦ ꯏꯃꯨꯡ ꯃꯅꯨꯡ ꯄꯨꯟꯅ ꯁꯨ ꯇꯧꯃꯤꯟꯅꯕꯅꯦꯅ ꯇꯥꯛꯄꯤ ꯑꯗꯣ ꯃꯔꯛꯁꯤꯗ ꯏꯄꯨꯔꯣꯏꯕꯒꯤ ꯃꯤꯡ ꯑꯗꯨꯒ ꯏꯆꯥꯁꯤꯡꯒꯤ ꯃꯤꯡꯁꯨ ꯑꯃꯨꯛꯇꯪ ꯃꯊꯪ ꯃꯊꯪ ꯑꯣꯏꯅ ꯈꯪꯖꯍꯧꯒꯦ.
1: ꯏꯄꯨꯔꯣꯏꯕꯅ ꯊꯧꯗꯥꯝ ꯖꯥꯅꯦꯁꯣꯔ, ꯏꯆꯥꯅꯨꯄꯤꯅ ꯃꯌꯨꯝ ꯄꯥꯡꯈ꯭ꯔꯦꯀꯣ, ꯃꯣꯅꯤꯀꯥ ꯀꯧꯋꯦ, ꯑꯍꯨꯝ ꯁꯨꯕ ꯃꯣꯏ. ꯑꯗꯨꯒ ꯏꯆꯥꯅꯨꯄꯥ ꯑꯅꯤꯅꯤ, ꯑꯍꯟꯅ ꯔꯤꯁꯤꯀꯥꯟꯇ ꯊꯧꯗꯥꯝ, ꯑꯗꯨꯒ ꯑꯇꯣꯝꯕꯅ ꯄ꯭ꯌꯣꯗꯔ ꯖꯦꯝꯁꯅ ꯑꯗꯨꯃꯥꯏꯅ ꯂꯩꯌꯦ.
0: ꯑꯗꯣ ꯏꯆꯥꯅꯨꯄꯥ ꯑꯅꯤꯁꯤꯗ ꯍꯧꯖꯤꯛꯁꯦ ꯀꯩ ꯀꯩ ꯍꯣꯠꯅꯔꯤꯒꯦ?
1: ꯏꯆꯥꯅꯨꯄꯥ ꯑꯍꯟꯁꯤꯗꯤ ꯃꯥꯔꯆꯦꯟꯅꯦꯕꯤꯅꯤ, ꯃꯥꯗꯤ ꯃꯄꯥꯜꯂꯣꯝꯗ ꯂꯩꯈ꯭ꯔꯦ ꯀꯣ, ꯃꯥꯗꯤ ꯍꯧꯖꯤꯛ ꯍꯧꯖꯤꯛ ꯃꯥꯏ ꯗꯨꯕꯥꯏꯗ ꯂꯩ. ꯑꯗꯨꯒ ꯏꯆꯥꯅꯨꯄꯥꯁꯤꯅ ꯃꯥꯏꯗꯤ ꯒꯚꯔꯟꯃꯦꯟ ꯖꯣꯕꯁꯦ ꯑꯩ ꯇꯧꯔꯔꯣꯏꯒꯦ, ꯏꯃꯥꯒꯤ ꯃꯇꯨꯡ ꯏꯟꯖꯔꯒꯦ, ꯏꯃꯥꯅ ꯑꯩꯈꯣꯏ ꯁꯦꯝꯃꯛꯄꯅꯤꯅ ꯏꯃꯥꯒꯤ ꯃꯇꯨꯡ ꯏꯟꯖꯔꯒꯦ. ꯃꯥ ꯍꯧꯖꯤꯛ ꯍꯧꯖꯤꯛ ꯃꯥꯏ ꯕꯤꯁꯦꯝꯄꯨꯔꯗ ꯗꯨꯀꯥꯟ ꯍꯥꯡꯉꯤ ꯀꯣ. ꯑꯗꯨꯒ ꯑꯩꯒꯤ ꯐꯥꯔꯝꯁꯤꯒ ꯑꯩꯈꯣꯏ ꯑꯩꯅ ꯍꯧꯖꯤꯛ ꯅꯪꯅ ꯗꯨꯀꯥꯟꯗ ꯂꯩꯔꯣ, ꯑꯩꯅ ꯐꯥꯔꯝꯗ ꯇꯧꯔꯒꯦ, ꯑꯗꯨꯃꯥꯏꯅ ꯏꯃꯥꯏꯁꯦ ꯑꯩꯈꯣꯏ ꯇꯧꯃꯤꯟꯅꯔꯦ.
0: ꯌꯥꯝꯁꯨ ꯅꯨꯡꯉꯥꯏ ꯏꯃꯨꯡ ꯃꯅꯨꯡꯒꯤ ꯋꯥꯔꯤ ꯑꯃꯁꯨ ꯇꯥꯖꯕꯁꯦ. ꯑꯗꯨꯒ ꯍꯧꯖꯤꯛ ꯍꯧꯖꯤꯛ ꯆꯪꯁꯤꯜꯂꯤꯕ ꯆꯥꯎꯔꯕ ꯊꯕꯛ ꯍꯥꯏꯕ ꯇꯥꯔꯦꯀꯣ, ꯁꯨꯃꯥꯏꯅ ꯑꯃ ꯆꯪꯁꯤꯟꯕꯤꯔꯛꯄꯁꯤꯗ ꯑꯇꯣꯞꯄ ꯃꯤꯑꯣꯏ ꯀꯌꯥꯃꯨꯛꯀꯗꯤ ꯊꯕꯛꯁꯦ ꯄꯨꯟꯅ ꯇꯧꯃꯤꯟꯅꯔꯤ ꯑꯗꯨꯁꯨ ꯑꯝꯇꯪ ꯇꯥꯖꯅꯤꯡꯉꯤ.
1: ꯐꯥꯔꯝ ꯑꯅꯤ ꯆꯂꯥꯏꯔꯤ, ꯁꯦꯠ ꯑꯅꯤꯁꯦ ꯃꯤ ꯇꯔꯨꯛ ꯂꯩꯌꯦꯕ. ꯑꯗꯨꯒ ꯍꯧꯖꯤꯛ ꯍꯧꯖꯤꯛ ꯁꯦꯠ ꯑꯅꯤꯁꯤꯗ ꯂꯩꯕ ꯃꯤ ꯅꯨꯄꯤ ꯑꯃ ꯅꯨꯄꯥ ꯑꯅꯤ, ꯁꯤꯠꯄ ꯁꯦꯡꯕ ꯑꯃ ꯗꯔꯀꯥꯔ ꯂꯩꯗꯅꯀꯣ, ꯑꯗꯨꯒꯤꯗꯣ. ꯑꯗꯨꯃꯥꯏꯅ ꯃꯣꯏ ꯑꯍꯨꯝ ꯑꯃ ꯂꯩꯔꯦ, ꯑꯗꯣ ꯃꯤ ꯑꯅꯤ ꯑꯃ ꯍꯧꯖꯤꯛ ꯀꯧꯔꯤ ꯀꯣ, ꯃꯣꯏ ꯑꯅꯤꯁꯨ ꯂꯥꯛꯑꯦ, ꯍꯧꯖꯤꯛ ꯍꯧꯖꯤꯛ ꯐꯥꯔꯝꯗ ꯂꯩꯔꯦ.
0: ꯏꯁꯥꯅ ꯏꯁꯥ ꯊꯕꯛ ꯄꯤꯖꯕ ꯈꯛꯇꯪꯗꯁꯨ ꯅꯠꯇꯅ ꯑꯇꯣꯞꯄ ꯀꯌꯥ ꯑꯃꯁꯨ ꯊꯕꯛ ꯄꯤꯔꯒ ꯍꯥꯏ ꯇꯥꯔꯦꯀꯣ, ꯄꯨꯟꯅ ꯍꯤꯡꯃꯤꯟꯅꯕ ꯍꯥꯏꯕ ꯇꯥꯔꯦ, ꯑꯗꯨꯃꯥꯏꯅ ꯇꯧꯕꯤꯕꯅꯦ, ꯌꯥꯝ ꯊꯥꯒꯠꯆꯅꯤꯡꯉꯦ. ꯑꯗꯣ ꯃꯈꯣꯏꯒꯤ ꯑꯣꯏꯕꯁꯤꯗꯤ ꯊꯥꯗ ꯄꯤꯕ꯭ꯔꯥ ꯀꯃꯥꯏꯅꯗꯤ?
1: ꯑꯍꯥꯟꯕ ꯍꯦꯛ ꯂꯥꯛꯄ ꯈꯤꯇꯪ ꯈꯪꯗ꯭ꯔꯤꯉꯩꯀꯥꯟꯁꯦ ꯆꯍꯤ ꯑꯃ ꯍꯥꯏ ꯇꯥꯔꯦꯀꯣ, ꯆꯍꯤ ꯊꯥ ꯇꯔꯨꯛꯁꯤ ꯃꯣꯏ ꯑꯦꯛꯁꯄꯤꯔꯤꯌꯦꯟꯁ ꯐꯖꯅ ꯂꯩꯍꯟꯕ ꯑꯃ ꯆꯪꯉꯦꯕ. ꯌꯦꯟ ꯑꯣꯏꯕꯁꯤꯗꯤ ꯑꯩꯈꯣꯏꯒꯤ ꯂꯧꯔꯥꯡ ꯁꯨꯕꯒꯨꯝꯕ ꯅꯠꯇꯕꯅꯤꯅꯀꯣ, ꯍꯥꯏꯗꯤ ꯀꯃꯥꯏꯅ ꯇꯧꯅꯤ ꯀꯃꯥꯏꯅ ꯇꯧꯅꯤ ꯍꯥꯏꯕ ꯄꯣꯠꯁꯦ ꯃꯣꯏꯅ ꯐꯖꯅ ꯍꯥꯟꯅ ꯂꯩꯔꯝꯕ ꯃꯤꯁꯤꯡꯁꯤꯒ ꯑꯩꯈꯣꯏ ꯐꯖꯅ ꯃꯣꯏꯒꯤ ꯇꯥꯟꯅꯔꯒꯀꯣ ꯊꯕꯛ ꯇꯧꯃꯤꯟꯅꯕ ꯑꯃ ꯆꯪꯉꯦ. ꯃꯣꯏꯁꯤꯅ ꯑꯩꯈꯣꯏꯅ ꯑꯍꯥꯟꯕ ꯃꯣꯏ ꯄꯦꯁꯦ 1,000 ꯍꯧꯋꯦ. ꯑꯗꯨꯒ ꯍꯧꯖꯤꯛ ꯍꯧꯖꯤꯛ ꯆꯍꯤ ꯑꯃ ꯃꯈꯥꯏ ꯐꯥꯔꯛꯑꯕ ꯑꯅꯤ ꯁꯨꯔꯕ ꯃꯈꯣꯏꯗꯤꯀꯣ 1,500 ꯄꯤ ꯃꯤ.
0: ꯌꯥꯝꯁꯨ ꯅꯨꯡꯉꯥꯏ ꯁꯨꯃꯥꯏꯅ ꯇꯥꯕꯗ. ꯂꯣꯏꯁꯤꯜꯂꯛꯄ ꯑꯣꯏꯅ ꯏꯆꯦ, ꯍꯧꯒꯠꯂꯛꯏꯕ ꯅꯍꯥꯁꯤꯡꯁꯤꯗ ꯃꯥꯏ ꯄꯥꯛꯑꯕ ꯃꯤꯑꯣꯏ ꯑꯃ ꯑꯣꯏꯅ ꯋꯥꯐꯝ ꯈꯔ ꯄꯨꯛꯅꯤꯡ ꯊꯧꯒꯠꯄ ꯑꯣꯏꯅ ꯊꯝꯕꯤꯌꯨ.
1: ꯍꯧꯖꯤꯛꯀꯤ ꯃꯇꯝꯁꯦ ꯑꯩꯈꯣꯏꯒꯤ ꯂꯥꯏꯔꯤꯛ ꯍꯩꯇꯕꯁꯨ ꯂꯩꯇ꯭ꯔꯦ ꯀꯣ, ꯄꯣꯛꯇ ꯉꯥꯏꯕ ꯑꯉꯥꯡ, ꯑꯗꯒꯤ ꯑꯩꯈꯣꯏ ꯃꯇꯝ ꯑꯃꯗꯗꯤ ꯆꯍꯤ ꯑꯍꯨꯝꯒ ꯁꯨꯕ ꯑꯉꯥꯡ ꯌꯥꯝ ꯄꯪꯉꯤꯗꯅ, ꯍꯧꯖꯤꯛꯇꯤ ꯃꯣꯕꯥꯏꯜꯒꯤ ꯌꯨꯝꯅꯤꯅ ꯌꯥꯝ ꯁꯤꯡꯉꯦꯕꯀꯣ. ꯑꯗꯨꯅ ꯅꯣꯡꯃ ꯅꯣꯡꯃ ꯁꯤꯡꯕꯁꯨ ꯍꯦꯜꯂꯛꯈꯤꯅꯦ ꯍꯥꯏꯅ ꯈꯜꯂꯤ. ꯑꯗꯨꯒ ꯂꯥꯏꯔꯤꯛ ꯍꯩꯕꯁꯨ ꯅꯣꯡꯃ ꯅꯣꯡꯃ ꯃꯁꯤꯡ ꯌꯥꯝꯃꯛꯀꯅꯤ ꯈꯜꯂꯤ. ꯃꯤ ꯇꯔꯥꯅ ꯁꯨꯒꯗꯕ ꯊꯕꯛꯁꯦ ꯀꯝꯄ꯭ꯌꯨꯇꯔ ꯑꯃ ꯁꯨꯏ
0: ꯀꯣ,
1: ꯊꯕꯛ ꯂꯩꯔꯛꯇ꯭ꯔꯦꯕ. ꯑꯗꯨ ꯑꯣꯏꯇꯥꯔꯗꯤ ꯒꯚꯔꯟꯃꯦꯟꯠ ꯖꯣꯕꯁꯦ ꯁꯤ ꯉꯥꯏꯗꯕ, ꯑꯩꯅ ꯀꯔꯤ ꯇꯧꯔꯒ ꯍꯤꯡꯕ ꯌꯥꯒꯦ ꯍꯥꯏꯕ ꯄꯣꯠꯁꯦ ꯏꯁꯥꯅ ꯈꯟꯖꯕ ꯀꯣ, ꯑꯗꯒꯤ ꯊꯕꯛ ꯈꯨꯗꯤꯡꯃꯛꯇ ꯅꯤꯡꯍꯟꯅꯕ ꯂꯩꯇꯕ, ꯑꯩꯒꯤ ꯃꯇꯝꯁꯦ ꯑꯔꯦꯝꯕꯗ ꯃꯥꯡꯍꯟꯗꯕ, ꯑꯩꯒꯤ ꯄꯨꯟꯁꯤꯅ ꯈ꯭ꯋꯥꯏꯗꯒꯤ ꯀꯜꯂꯛꯆꯕ ꯑꯃꯈꯛ ꯂꯩ ꯃꯇꯝꯅꯤꯀꯣ. ꯃꯇꯝ ꯍꯥꯏꯕꯁꯤ ꯉꯁꯤꯁꯦ ꯑꯃꯨꯛ ꯈꯜꯂꯛꯎ ꯌꯥꯔꯔꯣꯏ, ꯑꯗꯨꯅ ꯑꯩꯅ ꯉꯁꯤ ꯅꯣꯡꯃ ꯃꯥꯡꯍꯟꯈꯤꯕ ꯃꯇꯝꯗ ꯑꯗꯨꯒꯤ ꯃꯇꯝꯗꯣ ꯀꯅꯥꯅ ꯃꯦꯟꯈꯠꯄꯤꯒꯅꯤ? ꯏꯆꯥꯗꯤ ꯅꯣꯡꯃ ꯆꯥꯎꯔꯛꯀꯅꯤ, ꯑꯗꯒꯤ ꯃꯤꯔꯛꯇꯤ ꯂꯅꯥꯟꯀꯅꯤ. ꯈꯨꯗꯤꯡꯃꯛꯁꯦ ꯑꯩꯒꯤ ꯅꯨꯄꯥ ꯈꯛꯇꯗ ꯇꯥꯏꯅꯗꯕ, ꯑꯩꯈꯣꯏꯁꯨ ꯑꯩꯈꯣꯏꯒꯤ ꯑꯉꯝꯕ ꯀꯩ ꯂꯩꯒꯦ ꯍꯥꯏꯕ, ꯍꯥꯏꯗꯤ ꯃꯤꯋꯥ ꯃꯤꯁꯥ ꯇꯥꯗꯅ ꯋꯥꯔꯤꯅꯤꯀꯣ. ꯋꯥꯈꯟ ꯑꯅꯤ ꯂꯣꯡꯗꯅ ꯂꯝꯕꯤꯁꯦ ꯀꯩꯅꯣ, ꯑꯩꯅ ꯆꯠꯇꯣꯏꯁꯦ ꯀꯩꯅꯣ ꯍꯥꯏꯕ ꯄꯣꯠꯇꯣ ꯈꯜꯂꯒ, ꯑꯩ ꯌꯨꯝ ꯄꯥꯜꯂꯕ ꯅꯨꯄꯤꯅꯤꯀꯣ, ꯑꯩ ꯌꯨꯝ ꯄꯥꯜꯂꯕ, ꯑꯩꯅ ꯀꯔꯤ ꯗꯔꯀꯥꯔ ꯂꯩ? ꯑꯗꯨꯗꯤ ꯑꯩ ꯏꯄꯨꯔꯣꯏꯕꯒꯤ ꯁꯦꯕꯥꯁꯨ ꯇꯧꯗꯕ ꯌꯥꯗꯦ, ꯏꯅꯦꯃꯀꯨꯒꯤ ꯁꯦꯕꯥꯁꯨ ꯇꯧꯗꯕ ꯌꯥꯗꯦ, ꯏꯆꯥꯒꯤꯁꯨ ꯑꯩ ꯍꯣꯠꯅꯗꯕ ꯌꯥꯗꯦ. ꯑꯗꯨꯗꯤ ꯑꯩꯉꯣꯟꯗ ꯀꯔꯤ ꯗꯔꯀꯥꯔ ꯂꯩ? ꯅꯨꯄꯤ ꯑꯣꯏꯕꯒꯤ ꯐꯖꯕ ꯂꯝꯆꯠ, ꯅꯨꯄꯤ ꯑꯣꯏꯕꯒꯤ ꯐꯖꯕ ꯋꯥꯉꯥꯡ, ꯅꯨꯄꯤ ꯑꯣꯏꯕꯒꯤ ꯐꯖꯕ ꯐꯤꯖꯦꯠ ꯀꯣ, ꯑꯣꯔ ꯑꯩꯒꯤ ꯏꯁꯣꯔ, ꯑꯩꯅ ꯉꯁꯤ ꯍꯤꯡꯉꯤꯁꯦ ꯑꯩꯅ ꯅꯥꯄꯟ ꯇꯧꯔꯒ ꯑꯩꯅ ꯍꯩ ꯍꯥꯏꯕ ꯌꯥꯗꯦ. ꯏꯁꯣꯔ ꯃꯥꯒꯤ ꯂꯤꯂꯥꯅꯤ, ꯃꯥꯅ ꯄꯤꯗ꯭ꯔꯒꯗꯤ ꯑꯩꯅ ꯂꯧꯕ ꯉꯝꯃꯣꯏ. ꯑꯩꯒꯤ ꯍꯣꯠꯅꯖꯕꯗꯣ ꯃꯥꯅ ꯄꯤꯕꯤꯕꯅꯤ ꯍꯥꯏꯅ ꯈꯜꯂꯦ. ꯑꯩꯅ ꯍꯣꯠꯅꯗ꯭ꯔꯒꯕꯨ ꯃꯥꯅ ꯅꯪꯁꯤ ꯃꯆꯥꯎꯅꯦꯅ ꯑꯩꯉꯣꯟꯗ ꯄꯤꯔꯛꯀꯗ꯭ꯔꯅꯦ? ꯂꯩꯍꯧꯔꯤꯕ ꯑꯉꯥꯡꯁꯤꯡꯁꯦ ꯊꯛꯁꯤ ꯈꯥꯁꯤ ꯈꯪꯕ, ꯑꯍꯜ ꯂꯃꯟ ꯃꯁꯛ ꯈꯪꯕ, ꯑꯩꯅ ꯇꯧꯒꯗꯕ ꯊꯕꯛꯁꯦ ꯀꯔꯤꯅꯣ ꯍꯥꯏꯕ ꯃꯁꯛ ꯈꯪꯕ. ꯑꯗꯨꯃꯥꯏꯅ ꯑꯩꯈꯣꯏꯁꯦ ꯁꯦꯡꯅ ꯑꯩ ꯄꯨꯟꯁꯤ ꯋꯥꯔꯤ ꯑꯃꯈꯛꯇꯪꯗ ꯑꯔꯣꯏꯕꯗ ꯑꯩ ꯍꯥꯏꯖꯒꯦꯕ. ꯏꯃꯥꯒ ꯏꯄꯥꯒꯅ ꯁꯪꯁꯥꯗ ꯏꯆꯤꯟꯅ ꯑꯩꯈꯣꯏ ꯇꯔꯨꯛ ꯊꯅꯝꯃꯦ. ꯑꯩꯅ ꯆꯍꯤ 14 ꯍꯥꯏꯔꯛꯄꯗ ꯕꯕꯥꯒ ꯏꯃꯥꯒ ꯑꯅꯤꯃꯛ ꯑꯦꯛꯁꯤꯗꯦꯟꯗ ꯂꯩꯈꯤꯗ꯭ꯔꯦ. ꯈ꯭ꯋꯥꯏ ꯑꯉꯥꯡ ꯑꯇꯣꯝꯕꯁꯦ 1 ꯊꯅꯝꯃꯦ. ꯑꯗꯨꯗꯒꯤ ꯑꯩꯈꯣꯏ ꯉꯁꯤ ꯍꯤꯡꯉꯛꯏꯅꯦꯕ. ꯃꯤ ꯑꯃꯒꯤ ꯃꯇꯦꯡꯗ ꯑꯩꯈꯣꯏꯅ ꯐꯠꯇꯕ ꯇꯧꯔꯨꯗꯕ, ꯃꯤ ꯑꯃꯗ ꯑꯩꯈꯣꯏꯅ ꯂꯥꯟꯅ ꯈꯟꯗꯕ ꯀꯣ, ꯑꯩꯅ ꯁꯨꯒꯗꯕ ꯊꯕꯛꯇꯣ ꯑꯗꯨꯈꯛ ꯎꯕ ꯀꯣ, ꯑꯩꯅ ꯉꯝꯃꯀꯥꯟꯗ ꯃꯤ ꯃꯇꯦꯡ ꯄꯥꯡꯕ, ꯑꯩꯅ ꯉꯝꯃꯀꯥꯟꯗ ꯏꯁꯣꯔꯗ ꯀꯠꯆꯕ. ꯃꯤ ꯑꯃ ꯍꯤꯡꯕ ꯃꯇꯝꯗ ꯈ꯭ꯋꯥꯏꯗꯒꯤ ꯗꯔꯀꯥꯔ ꯂꯩꯕꯁꯦ ꯙꯔꯃ ꯑꯃꯁꯨꯡ ꯂꯝꯆꯠ. 아니지당 거위다바 아도가 아이나 떠오다바 심판도 강비바 나쁜 수도 위다바 과 아도마이나 로이거다바 마땀 하이디 코 시방 아리바 미오바니 시방 아리바 미오바 코이시나 미엄마 파다바 떠오르간다 아이노모데 마쇼 앵원데 방학간에 하고 간제 아코이 까오다오 파이 아나 하고레바 나하징기다 마땀 망한비다바 아이기 엄자바 삭티 하이타레코 아이 콰이데 와바다 사히 따라가 마리데 이마나랑 토마바니 타니다 이나노피 톤톤바제 타나마바니 아도 코이 후지 힝가 이니 가이노 하브데 쇼보데 이카이발레타 아이기 피제네 아이기 람사나 아이디 아이기 라이테나 포나모세타
0: 레코도바
1: 나테 아이기 호나자만도
0: 마네 두네 레코도바
1: 호나자만도네 레코도바네 아도나 호나비요 과 인칼라이바 나하징제나니 샤자르다나 마탐 망알라가 토보세 암 파모자바 아디 모이기 마사도쇼 하이엔코 미럭티닝 아카네 아이 아이기 이파도나 앙온다 카임 탐비람데코 아이 마도나 앙온다 카임 토 비람데코 하일다라가디 아이기다 먹테네네 이사나 카이 카피라카다게 아이 이사가이나 하이바 마마나나 지엘로엠데데 코제 라이타 모이코 하이 마람데 코이바 바이톨로 시암 피이코 하이나 에 투옹바 투옹다바디 토크로 와리니코 투옹바 투옹다바지 로이라디 아몽 망바타이 아몽 투옹바타이 에 아이나 가시 파샤카 투옹게제 아이 아두디 아이 마탐 레팡 마이 마켓시디 업다운니
0: 마네마네
1: 아두나 호나바디 랩다바 아이는 아시 수저리도 카르디 팡가네바 수드르가 데 팡오에바 이샤가이노 수 이마낭 지엘로 랩코노코 하이디 낭 지엘로 랩코노코 하이 하이디 사조 사레 자가 좀 먹 탈레 아데기 아기 파샤조 팡에 에이 아이네 바나서 도큐멘터 하우제
0: 야 파자바 와클로싱 오이 바야바 마말얌바 마야모 마탐비 노아이제 이제 마가가 하와리 와타이 사나바 팡제바세 정실리바 타벅세다 헤나 헤나 마이 빡빠 오이 뷰 하이버 폼 세가스 라니 팔기 마이케 데기 탐제리 이제마다
1: 타가세